0: 딱 기만한 그 이래 하시잖아 그 이래 막 이래 이래로 딱 도시로시 있다고도 갔다 이모와 있어 가시기도 느끼잖아 이따가 기만한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기만한 그 이래 담당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와 있어 가시기도 느끼잖아 이따가 기만한 그 이래 초반에 그 일해! 하시다나 그 일해! 그래, 그래, 이놈 말하는 호두 말다! 자, 남진, 땀, 땀, 땀, 땀, 땀, 땀, 땀, 땀, 땀, 땀, 땀, 땀, 땀, 땀, 땀, 땀, 기원나 그 이래를 짓다나 그 이래를 기원나 그 이래를 하시나 기원나 짜라라라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you were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So,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
3: Should I go back? Should I keep the?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
1: No, not this one. Not this
3: before. Should we go back to the instrument?
2: No,
3: go to the end.
2: Go to the end.
4: Get away. Oh, it makes more sense.
1: Oh, don't stop.
3: One more time. A cappella.
1: Let's do a cappella.
3: I want to do.
1: Let's
3: have this song at least two.
1: Minutes.
3: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
1: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
3: We should have played.
4: Crab, like.
3: Crab is so stupid. Crab.
1: Okay, let's record. No, a cappella.
3: A cappella one more time.